0: 本延龄丸，大自然制药。经销地址：敦化天一堂大药房。
1: 도나당지어린이들에게알심들여준비한선물을증정했습니다이번활동은 G334 연선의훌륭한문화관광자원을바탕으로자연과학보급홍색교육역사문화와가정교육을깊이있게융합해몰입식연학에걷는교실을건설하고아동관심사랑봉사로하여금더욱온기가있고내포가있도록하게됩니다다음단계시부녀연합회는길과화미브랜드건설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문화관광더하기가정교육사업모식을부단히심화하며따뜻한관심사랑친자공동교육문화관광추천등각종활동을상시화적으로전개해관심사랑봉사로하여금더욱온기가있고내포가깊도록하게됩니다도나뉴스마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放响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2: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